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4: 새만금.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느니라.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alk the way.
1: 원음 방송입니다.
2: 6세 이하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예방과 대처법을 꼭 알아두세요. 아이가 열이 나고 잘 먹지 못하다가 입안과 손, 발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면 수족구병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수족구병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등원과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외출 후와 식사 전 후, 배변 후와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아이가 자주 만지는 물건은 소독액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아주며 소독할 땐 안전을 위해 창문을 열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수족구병, 청결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의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군종의 시간. 오늘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죠.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렸다는 뜻인데요. 바라만 봐도 좋은 요즘의 하늘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날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뜻까지 더해졌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기엔 좀 아까운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오늘 더 기억에 남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10월 3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김동규와 금주희가 함께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에 들어 처음으로 맞는 토요일이자 하늘이 열린 날의 뜻의 개천절입니다. 여러모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열쇠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정효천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벌써 10월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데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독감과 코로나까지 유행이라고 하니 청취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지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환자가 갑자기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KCTC 출정 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종교화의 역할에서 종교행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듯이 부대에서 군종에 바라는 중요한 한 축은 부대 안전에 대한 종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모든 종교에서 유사고와 안전을 기원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대가 중대한 작전이나 훈련을 진행할 때 그 시작에 앞서 출정식을 가지며 각 종교별 기도 의식을 통해 사기를 구양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염원을 함께하는 거죠. 올해 KCTC라는 과학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단 전체 이목이 집중되는 훈련인데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훈련장으로 대규모 인원과 물자가 이동하는 출정식에 이웃 종교 군종 장교들과 같이 기도하며 훈련 기간 중 안전과 성과를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였습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이 훈련을 잘 알고 계시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과거 군종장교 시절에 이 훈련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고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 조금은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의 기도이지만 진심을 담아 전달하였고 이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공덕이 모여서 훈련은 원만하게 성과 있는 결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교무님께서 올리신 기도에 특별한 감상을 남기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후에 출정식 기도에 함께했던 간부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원불교 기도에 앞서서 각자의 믿는 대상에게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출정식 이후에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0: 네.
1: 자신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해당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다면 누구에게나 종교의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믿는 대상이 있고 그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원불교 기도는 이 내용을 함축하는 것 같아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인 법신불 사은 신앙에 대한 감상이 들었고요. 만나는 인연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더욱 존중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0: 네, 짧은 기도를 통해서 원불교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분과 좋은 인연이 이어져서 앞으로는 교당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원불교라는 종교가 궁금해서 혹은 선임의 권유를 통해 예에 참석하였다가 마음에 뜻을 세우고 입교까지 해서 법명을 받은 뒤에 해당 부대에 임명직 군종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등병 때부터 교당에 나오다 어느덧 이번 주에 전역을 하는 군종병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1: 본인은 통신병으로 부대를 왔는데요. 통신이라는 주특기와는 다르게 부대에서 하는 일은 배수로 정리 작업이나 예초 작업, 창고 정리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왜 주특기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날이 많았는데 교당에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오직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배수로 정리도 하고 부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창고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면서 부대 일과 중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0: 네, 이런 게 바로 원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 마음 공부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등병에서 시작해서 병장으로 전역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분교와의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0: 네.
1: 모든 것이 어색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이 역력했었던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느덧 몸도 마음도 단단해지는 과정을 통해 진심 어린 성장의 응원을 보내는 장병들이 많이 교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라진 모습으로 군생활의 시작과 끝을 열쇠교단과 함께해준 장병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녁날 배웅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교도 장병도 전역하는 날 아침에 부대를 찾아가서 인근역까지 태워주며 이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기에 군대에서는 이별이지만 사회에서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에 오늘부터 1일을 약속하면서 저녁 후에도 원불교를 잊지 않고 언제든 교당을 찾고 싶을 때 내가 함께 교당을 가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열쇠교당 청년 교도 장병을 환성했습니다. 이 친구는 올해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여 서울 지역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고 지속적인 마음 공부를 하는 법연이 되도록 교화 정성을 챙기고자 다짐해 봅니다.
0: 네. 아, 이렇게 또 군교화를 하시는 교무님들께서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역 후에 지역 교당으로의 연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1: 네. 이와 같은 결실 있는 교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의 예회 시간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쇠교당 예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오전 9시에 신병교육대대를 가서 훈련병 및 기관병 예회를 진행하고 오면 열쇠교당에 오는 장병들을 맞이하는 시간도 빠듯하고 예회 후에 각자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부대에 복귀하여 점심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전역을 앞둔 교도 장병이 휴가를 복귀하는 날 외부에서 만나서 식사 및 상담 시간을 갖는 저녁이 있는 저녁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역을 앞둔 한 군종병이 본인은 평일 저녁 외출 시간을 활용하여 후임 군종병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병들이 여건에 따라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더 다양한 교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군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군종병 활동의 보람과 또는 건의사항, 또 원불교의 진행에 대한 사실적 피드백을 받으며 서로 함께 나아가는 교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군 교화를 물색하고 계신데요. 교무님께서 좀 더 욕심내시는 게 있으시다고요?
1: 네, 주말을 활용한 군종인성 심화 교육을 통해서 군종병으로서 원불교 교리를 알고 또 훈련해서 각 부대에서 선악 영향력을 낮추는 동시에 군종병들 서로가 상생의 법연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건에 따라 진행을 해보고 이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마음공부 훈련 일정이 되도록 준비하고 더 내실 있는 교도 장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화 정성 챙기겠습니다.
0: 네, 내년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올해는 추석 연휴가 함께하는 일요일이었기에 예외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더 풍성한 날이 되도록 늘 도움 주신 후원인 분들과 서울교구 신림교당 화정교당에 마음 다한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법인절 기도식을 함께하고 소중한 교화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한강교당 본공회에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교화, 결실 있는 교화로 보원하겠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열쇠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대종경 인각품 17장 법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일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노아의 인연을 심지 않고 어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늘 대조가 되는 법문입니다. 마음밭에 인연 농사를 잘 일구어서 교화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종의 시간에서도 열쇠교당의 군교화를 열심히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1: 네, 앞서 이번에 전역한 교도장병과 오늘부터 1일을 다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K위일에 오늘부터 1일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쇠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WBS 원음 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신혜영의 노래입니다. Again.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하츠투 하츠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문라이드.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진현경 예비교무님의 글 흘러가는 생각 멈추기 함께 나눠볼게요.

2학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유무념은 정전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토대로 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멈춤이다. 멈춤의 주요 대상은 시비분별 멈추기와 연관없는 생각 멈추기다. 평소 호기심이 크고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나는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알아가고 수녀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취사해야 하는지 훈련해 가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아는 것과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좋은 상황과 사람의 좋은 부분보다 시비분별의 상황과 특정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비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걸리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마음에 요란한 경계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계속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다. 다른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수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또 경계 외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 풀리지 않을 때나 해결 방법을 모르겠을 때도 골똘히 궁리를 하는데 이게 다른 일정이 있을 때나 누군가와 말하고 있을 때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초반에는 먼저 멈춰보는 훈련을 하며 내 마음이 어느 경계에 어느 정도로 다른 곳에 흐르는지 기록하며 살폈다. 이전에는 유무념을 챙길 때 챙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적도 있어서 뒤늦게 상시일기를 작성하며 한꺼번에 적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 매일 유무념 개수기를 들고 다니면서 챙기고 개수기가 없을 때는 노트에 적는 방식으로 챙기고 있다. 유무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내가 이렇게 같은 생각을 계속하는구나, 이렇게 요란했구나 하며 현재 나의 상황을 알아차리게 된다. 더불어 마음이 순간순간 온전한 마음에서 벗어나 일심 실력이 많이 부족함을 알게 된다. 어느 때는 유념을 내서 바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만 어느 때는 무념하여 계속 생각을 끌이다가 뒤늦게 알아차린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잡으려 하면 잡히다가도 방심하면 이리저리 흘려놓치는 유무념 공부를 하면서 대정경 수행품 일장 법문이 자주 떠올랐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많이 미흡하지만 한 학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이 멈춤 유무념 공부를 잘 챙기며 정진하기를 다짐해본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진현경 예비 교무님의 글 흘러가는 생각 멈추기를 함께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니 챙기지 않고 어찌 닦을 수 있겠냐는 법문이 오늘 유난히 와닿는데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노래 듣고 군정 현장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별의 노래입니다. Fly Again.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공군사관학교 성무교당은 생일을 맞이한 장병과 초급 비행훈련 및 파이널 비행을 무사 통과한 장병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강교당 봉공회로부터 교화 활성화와 신축이전 불사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을 희사받았습니다. 성무교당의 건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건축불사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북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에 함께한 군종의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김유한과 신재하가 함께한 More Than Words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 보세요.
3: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one of my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 드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0: 볼게.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치 않기로 명심할 것이요. 만일 그만한 일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긴이 묻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에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나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고 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은기편 3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곱장리 빚을 내어 일푼이나 남는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줄은 알면서도 공중의 소유를 축내어 제 가족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더 크게 어리석은 줄을 아는 이는 적으며 몇 대 종자로 몇 섬 곡출을 얻는 것이 농사인 줄은 알면서도 적은 공덕이라도 공도에 지으면 몇십 배의 큰 복이 돌아오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 줄을 아는 이는 적으니 어찌 참다운 이해를 안다 하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0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도시.
1: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른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심쿵아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원 방송 힙곡 2시.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 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4: 새만금.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 태연하게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춰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 나들이 심쿵 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 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지리 강활은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하긴이 묻기를, 끝내 의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롭지 못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고하는 자비는 참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해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소고기나 사 먹겠지.
1: 꽃등심
0: 배부르면 기분 좋다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갈아쓰기.
2: 쇼핑
3: 기분 안 좋으면 뭐 하겠냐 나가서 또 소고기나 사 먹겠지.
4: 마블링
3: 배부르면 기분 좋다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가로수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 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 희게 불러도 헤아림만 대답하는 남산계 고개

이 가슴을 적시며 가슴 깊이 아로새긴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해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배고파 물 마시고 일을 쑤셔도 이것이 내 멋인데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옷이 날개라지만 이런 짓

0: 이 사람은 울면 되는 건가? 참말에 웃으라고.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차은이에요.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상도 아가씨의 순종으로부터 불러보겠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신재근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통하여 이 회상을 여의지 아니할 큰 서원과 큰 신념이 확실히 섰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러한 회상을 만났을 때에 기필코 진리를 깨닫기로 발언하며 대각하신 스승님의 법연을 여의지 않기로 발언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과 재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8장 법문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김종의 시간. 오늘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죠.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렸다는 뜻인데요. 바라만 봐도 좋은 요즘의 하늘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날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뜻까지 더해졌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기엔 좀 아까운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오늘 더 기억에 남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월 3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김동규와 금주희가 함께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에 들어 처음으로 맞는 토요일이자 하늘이 열린 날의 뜻의 개천절입니다. 여러모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열쇠교당에 계신 정요천 기무님 만나보겠습니다. 장현주 One Sweet Day, 이어서 샤이니의 노래입니다. Fly High, 두 곡 듣고 올게요.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열쇠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정효천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벌써 10월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데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독감과 코로나까지 유행이라고 하니 청취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지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환자가 갑자기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KCTC 출정식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종교화의 역할에서 종교행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듯이 부대에서 군종에 바라는 중요한 한 축은 부대 안전에 대한 종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모든 종교에서 유사고와 안전을 기원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대가 중대한 작전이나 훈련을 진행할 때 그 시작에 앞서 출정식을 가지며 각 종교별 기도 의식을 통해 사기를 고양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염원을 함께하는 거죠. 올해 KCTC라는 과학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단 전체 이목이 집중되는 훈련인데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훈련장으로 대규모 인원과 물자가 이동하는 출정식에 이웃 종교 군종 장교들과 같이 기도하며 훈련 기간 중 안전과 성과를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였습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이 훈련을 잘 알고 계시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과거 군종장교 시절에 이 훈련을 함께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고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 조금은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의 기도이지만 진심을 담아 전달하였고 이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공덕이 모여서 훈련은 원만하게 성과 있는 결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교무님께서 올리신 기도에 특별한 감상을 남기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후에 출정식 기도에 함께했던

0: 신념과 가치관을 더욱 존중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네. 짧은 기도를 통해서 원불교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분과 좋은 인연이 이어져서 앞으로는 교당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0: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0: 네,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원불교라는 종교가 궁금해서 혹은 선임의 권유를 통해 예에 참석하였다가 마음에 뜻을 세우고 입교까지 해서 법명을 받은 뒤에 해당 부대에 임명직 군종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등병 때부터 교당에 나오다 어느덧 이번 주에 전역을 하는 군종병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0: 본인은 통신병으로 부대를 왔는데요. 통신이라는 주특기와는 다르게 부대에서 하는 일은 배수로 정리 작업이나 예초 작업, 창고 정리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왜 주특기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날이 많았는데 교당에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오직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배수로 정리도 하고 부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창고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면서 부대 일과 중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1: 네. 아, 이런 게 바로 원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 마음 공부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등병에서 시작해서 병장으로 전역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분교와의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1: 네.
0: 모든 것이 어색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이 역력했었던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느덧 몸도 마음도 단단해지는 과정을 통해 진심 어린 성장의 응원을 보내는 장병들이 많이 교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라진 모습으로 군 생활의 시작과 끝을 열쇠 교당과 함께 해준 장병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전역날 배웅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교도 장병도 전역하는 날 아침에 부대를 찾아가서 인근역까지 태워주며 이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기에 군대에서는 이별이지만 사회에서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에 오늘부터 1일을 약속하면서 저녁 후에도 원불교를 잊지 않고 언제든 교당을 찾고 싶을 때 내가 함께 교당을 가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열쇠교당 청년 교도 장병을 환성했습니다. 이 친구는 올해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여 서울 지역에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고 지속적인 마음 공부를 하는 법연이 되도록 교화 정성을 챙기고자 다짐해 봅니다.
1: 네. 아, 이렇게 또 군교화를 하시는 교무님들께서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역 후에 지역 교당으로의 연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0: 네. 이와 같은 결실 있는 교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의 예회 시간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쇠교당 예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오전 9시에 신병교육대대를 가서 훈련병 및 기관병 예회를 진행하고 오면 열쇠교당에 오는 장병들을 맞이하는 시간도 빠듯하고 예회 후에 각자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부대에 복귀하여 점심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아쉽습니다.
1: 네.
0: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전역을 앞둔 교도 장병이 휴가를 복귀하는 날 외부에서 만나서 식사 및 상담 시간을 갖는 전역이 있는 전역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역을 앞둔 한 군종병이 본인은 평일 전역 외출 시간을 활용하여 후임 군종병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병들이 여건에 따라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더 다양한 교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군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군종병 활동의 보람과 또는 건의사항, 또 원불교의 진행에 대한 사실적 피드백을 받으며 서로 함께 나아가는 교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군 교화를 물색하고 계신데요. 교무님께서 좀 더 욕심내시는 게 있으시다고요?
0: 네, 주말을 활용한 군종인성 심화교육을 통해서 군종병으로서 원불교

0: 이를 알고 또 훈련해서 각 부대에서 선악 영향력을 낮추는 동시에 군종병들 서로가 상생의 법연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건에 따라 진행을 해보고 이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마음공부 훈련 일정이 되도록 준비하고 더 내실 있는 교도 장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화 정성 챙기겠습니다.
1: 네, 내년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올해는 추석 연휴가 함께하는 일요일이었기에 예외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더 풍성한 날이 되도록 늘 도움 주신 후원인 분들과 서울교구 신림교당 화정교당에 마음 다한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법인절 기도식을 함께하고 소중한 교화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한강교당 본공회에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교화, 결실 있는 교화로 보원하겠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열쇠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대종경 임각품 17장 법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일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일이요. 교화의 인연을 심지 않고 어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늘 대조가 되는 법문입니다. 마음밭에 인연 농사를 잘 일구어서 교화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종의 시간에서도 열쇠교당의 군교화를 열심히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곡 골라주실까요?
0: 네, 앞서 이번에 전역한 교도장병과 오늘부터 1일을 다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K위일에 오늘부터 1일 신청합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쇠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열쇠교당에 계신 정효천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WBS 원음 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신혜영의 노래입니다. Again.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순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하츠투 하츠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문라이드.

이어지는 곡 제로베이스원입니다. 필더팝. 그렇게 쳐다보면 팝팝팝팝 going crazy 망설임 팝팝팝 and poppin'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진현경 예비교무님의 글 흘러가는 생각 멈추기 함께 나눠볼게요.

2학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유무념은 정전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토대로 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멈춤이다. 멈춤의 주요 대상은 시비분별 멈추기와 연관없는 생각 멈추기다. 평소 호기심이 크고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나는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알아가고 순역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취사해야 하는지 훈련해 가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아는 것과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좋은 상황과 사람의 좋은 부분보다 시비분별의 상황과 특정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비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걸리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마음에 요란한 경계를 나가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계속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다. 다른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수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또 경계 외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 풀리지 않을 때나 해결 방법을 모르겠을 때도 골똘히 궁리를 하는데 이게 다른 일정이 있을 때나 누군가와 말하고 있을 때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초반에는 먼저 멈춰보는 훈련을 하며 내 마음이 어느 경계에 어느 정도로 다른 곳에 흐르는지 기록하며 살폈다. 이전에는 유무념을 챙길 때 챙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적도 있어서 뒤늦게 상시일기를 작성하며 한꺼번에 적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 매일 유무념 계수기를 들고 다니면서 챙기고 계수기가 없을 때는 노트에 적는 방식으로 챙기고 있다. 유무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내가 이렇게 같은 생각을 계속하는구나, 이렇게 요란했구나 하며 현재 나의 상황을 알아차리게 된다. 더불어 마음이 순간순간 온전한 마음에서 벗어나 일심 실력이 많이 부족함을 알게 된다. 어느 때는 유념을 내서 바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만 어느 때는 무념하여 계속 생각을 끌이다가 뒤늦게 알아차린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잡으려 하면 잡히다가도 방심하면 이리저리 흘려놓치는 유무념 공부를 하면서 대정경 수행품 일장 법문이 자주 떠올랐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리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많이 미흡하지만 한 학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이 멈춤 유무념 공부를 잘 챙기며 정진하기를 다짐해 본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진현경 예비 교무님의 글 흘러가는 생각 멈추기를 함께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니 챙기지 않고 어찌 닦을 수 있겠냐는 법문이 오늘 유난히 와닿는데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노래 듣고 군정 현장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별의 노래입니다. Fly Again.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공군사관학교 성무교당은 생일을 맞이한 장병과 초급 비행훈련 및 파이널 비행을 무사 통과한 장병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강교당 봉공회로부터 교화 활성화와 신축 이전 불사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을 희사받았습니다. 성무교당의 건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건축불사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북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에 함께한 군종의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김유한과 신재하가 함께한 More Than Words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심이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하지만 고별쯤라며 서글프게 웃는 얼굴. 세월이 흘러

0: dran굴지.
1: 원은 방송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효,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이명운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드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하게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일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으로 받아 따르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의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조

많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잘 충동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0: WBS
1: 한 제자 여쭙기를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원입니다. 삶의 결을 섬세하게 살피는 관찰자가 될 때 우린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된다. 작가 은유의 말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에 관하여 쓰고 싶다는 작가 은유의 말처럼 삶의 결을 섬세하게 살피는 관찰자가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와 감사의 덕목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라 날로 마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일까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37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에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작은 것을 크게 돌리는 공부. 스승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아레니 아그바비안과 스위스의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니콜라 스토커. 두 사람이 함께한 페이션스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하기니 묻기를 오욕이 인간에게 나쁜 것입니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곧 세간의 복락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2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따 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가 지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 무완입이

바라밀 따주 즉슬 주알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도품 33장 전서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어를 삼을지어다. 표어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게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 성냥 한 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 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함이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 거센 이 세간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어를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우리가 후천개비 5만 년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대명천지 용화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서로 존중하고 불공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세상에 도움을 받고 천지 운이 열려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 인간 존중의 시대인과 동시에 천지 만물을 공개하고 섬기는 불공의 시대입니다. 후천개벽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남을 잘 받들고 불공하느냐가 바로 실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엄밀교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경외심과 동시에 모든 성현과 수도인들이 권장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이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큰 덕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보음 3장에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사흔의 내력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진만물 허공복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체에 직접 불공하여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하셔서 신앙하는 자세를 경외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도품 33장에도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하는데 가장 필요한 법을 말해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이 표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간절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교단품 25장에 대종사께서 꿈에 이인을 만나서 이인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환세를 당하여 범연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대들은 누구를 대하거나 공경심을 놓지 말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이 회상에 발전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독을 줄 능력도 있다는 것을 각성해서 상불경의 정신으로 모든 경계를 처리하라. 이게 정전 대종경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소승여론에도 보면 이제 같은 얘기인데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근단품 3장에도 동지간에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애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즐거움을 변하지 않으리라 하셨고 인고품 24장에 그 진급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전 대종에서 많이 뵐 수가 있습니다. 후천개벽의 천지공사를 맡으신 강증산 어른의 말을 빌리자 보면은 경외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강증산 선생께서는 덕을 잘 닦고 사람을 대우하는 데서 길성, 길 한별이 비친다. 지금은 해원 시대라. 해원이라는 것은 원망이라든지 이런 원수를 푸르는 시대란 말이죠.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이 기운이 돈다. 천인을 우대하여 속히 좋은 시대가 일어나니라. 그래서 증상 선생님께서도 천한 사람의 경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시속에 남조성이라 하니 남을 좋은 일을 다 하고 남은 것만 차지해도 우리 일은 이루어진다. 또 남의 트집을 잡아 싸우려 할지라도 마음을 눕혀서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라

0: 되는 것이요. 예, 분을 참지 못하고 어울려 싸우는 사람은 하등 사람이라 신명일 도움을 받지 못하나니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또 대의는 활인지기, 남의 기운을 살리는 마음이죠. 가지야 한다. 남을 해하는 마음은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보답이 사람은 보답보다 못하다. 사람이 응하는 게더 낫다 하는 것이었고, 천도교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죠. 또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기라. 그리고 아이가 운다고 하지 말고 하늘이 운다 하셨고, 또 며느리가 쌀을 신는다고 하지 말고 하늘님이 쌀을 신는다고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부공과 사시부공을 밝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공을 잘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행위요, 수행의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도에 보은즉 불공이라 하여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진만물 허공법계와 드리는 진리불공인 동시에 나타난 사은과 천진만물 당체에 행하는 사실불공입니다. 경외심은 바로 인격의 척도요, 그 사람의 품격이요, 불공의 척도요, 애의의 척도요, 신앙의 척도요, 수행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심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몸에 걸면 몸에 좋은 덕행이 되듯이 수신뿐만 아니라 제국, 치과, 치국, 평천하 등에 모두가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도품 33장에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한 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는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사람 사이에는 좋은 선연으로서 살갑고 다숩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한 식구처럼 또 화목하고 정답게 은혜롭게 살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지만은 서로 틈새가 벌어지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이유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품 33장에 보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않냐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그 성냥 한 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하는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경할 자리에 공경하지 못하면 흉이 되고 남을 가볍게 여기거나 다투다 보면 도리어 그로부터 배척과 등을 지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 경외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작은 허물이 커져서 원망과 갈등과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게 베풀고 보답을 바라면 그 보답이 오지 않은 법입니다. 또한 남의 일에 큰 낭패가 아니면 항상 좋게 말하고 용납을 주로 하면서 내가 힘써 베풀도록 노력하면 원만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의 경외심을 갖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의 바탕은 경외심입니다. 예, 불공을 잘해야만 만사 성공을 할 수가 있으며 사물을 대할 때 저놈하신 부처님을 대하듯이 경외심과 청정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온전한 것이 무지선이요 불공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마음은 불공의 효과를 얻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마음은 신앙과 수행의 효과를 얻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은혜가 샘솟는 것은 나의 마음에 경외심이라는 평상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마음을 지키고 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33장에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표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도와주고 싶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또한 나를 좋게 여기고 좋은 일을 함께 할수 있다면 이것이 경사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키고 도하는 방법입니다. 황소공 소세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경하고, 두 번째, 겸박하고, 세 번째, 겸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내면에는 겸손한 하심과 신뢰하는 믿음과 겸박 성실함이 함께 있습니다.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나를 지키고 도하는 자산입니다. 내가 남을 공경하고 조심하여 남도 나를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극진히 하는 만큼 나의 행동과 말도 함께 따라가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공경함을 받게 되면은 자신도 뭔가 해주고 싶고 또 공경심이 일어납니다. 예화를 들자면은 정육점에 두 분의 손님이 고기를 사면서 한 사람이 "상기라, 고기 한 건 주라" 하고 샀습니다. 같이 온 다른 손님은 "김서방, 고기 한 건 주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산 사람이 보니 뒷사람에게는 고기가 좀더간것 같으니까 정육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고기를 많이 주는가 하고 묻자 주인은 아까 고기를 먼저 준 것은 상길이가 줬고 방금 고기를 준 것은 김서방이 준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둘째는 나를 낮추는 하심으로서 말을 공손하고 또 내가 이 수그럽게 해서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하심함으로써 남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안으로 실력을 갖추면서 밖으로 겸손한 마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개교하지 않는 마음이고 공을 이루고 물러나는 상없는 마음이고 매사에 무념어도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해서 남에게 덕이 되도록 하고 끊임없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남에게 믿음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겸박 질소입니다. 항상 이 검소하면서 근면 성실해서 모든 것이 사치하거나 과하지 않고 상대에 벗어나지 않는 곧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자님의 모습을 노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님의 인격은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엄숙하시다. 또 유움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 편안하시다. 이게 공자님은 지극히 공손하신 분이다. 공손하시고 편안하신 분이다 하셨고 태계 유향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렇게 벽에다가 이 글씨를 써서 놓고 이렇게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생각을 사특하게 하지 말라. 사무사. 생각을 사특하게 하지 마라. 공경심을 잃지 마라. 무불경. 공경심을 잃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무작위.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라. 신기도. 이것을 항상 평생 좌우명으로 살았다 합니다. 경외심은 모든 교법의 종주와 통합니다. 이 경외심을 행하는 사람은 자연 만법을 실행하는 일이 됩니다. 시시품 47장에 보면은 김광선이 대종사님을 찬탄하는 그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 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 병용하신 포용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순일무사하신 공신과 시종 일관하신 성의와 청탁 포용하시는 대자 대비는 한 가지 이 회상과 제자들을 향한 대종사님의 착한 경외심이요 불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대종사님을 배울 때 이루의 사심 없이 오로지 신성을 다 바치고 이 공경을 다 하는 것은 대종사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불공할 만한 자신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독일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많은 법문을 말하자면 성, 경, 시입니다. 정성, 공경, 믿음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정성이 없이는 믿음과 공경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공경과 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경과 믿음 속에는 이제 정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정성이 없는 공경심은 저는 껍데기 공경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경외심에는 모든 덕성이 함께 다 부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의 수신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폭발하거나 거친 말을 함부로 쓴다면 대중 얼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극진히 모시고 남을 위해 주다가도 어느 때 어느 찰나에 무엇이 틀어져 잘못된 본심이 나오다 보면은 사람을 비방하고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일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가족, 친지나 동지 사이에 갈등이나 원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수행인들의 마음장애를 보면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경심은 인격의 척도요. 그 사람 품격이요. 불공의 척도요. 애의의 척도요. 신앙과 수행의 척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경계에 경외심이 없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아 저것이 저 사람은 공부 한계가 아닌가. 아 공부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멀었고 아직은 엉터리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대한 경외심은 지공무사, 성공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불교 회상을 창립하여 어려운 그 참 궁핍한 속에서 교당과 기관을 세우는 이 선진을 보면은 참 이 공중을 향한 지극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조선 독립을 싸우신 우리 열사라지 또 빈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공중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경외심을 가지고 노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과 법을 위해 경외심으로서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오로지 사심이 없이 정성을 다 바친 그런 경외심이랄지, 또 불교에 보면 구정선사의 소설 9번 그런 얘기랄지, 또 6.25 공자 제자들이 공자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 혈성이랄지, 천도교 수훈 제자 최회의 정성어리신 그 경외심을 가진 그 지극한 정성은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또 인과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자면은 인과는 네 가지에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달고 받고 갚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을 통해서 사시불공을 또 통해서 업력을 소멸하고 병을 고치거나 또 신통이 나타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인과에 대해서는 지극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강조한 이 글들은 우리 경전뿐만 아니라 타 경전과 많은 성인들의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에도편 1장에 보면은 애의 근본 정신은 공경이다. 또 대승경기를 보면은 삿된 마음을 가지면은 사신이 들어서 일을 망치고 마음에 가벼운 마음 있으면 농신, 희롱하는 농신이 들어서 일을 희롱하고 마음에 탐한 욕심이 있으면 적신, 이 도둑, 신이 들어와서 일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마음이만 있어도 이렇게 이제 이 신명이 와서 이제 일을 이제 더럽히고 망치고 이렇게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명식 보면은 만초선 겸수익, 넘치면은 손해를 보고 겸명하면은 이익을 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경에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전전긍긍 싸움에 임하듯이 해라, 엷은 사람을 밟듯이 해라, 기쁜 연못에 다다르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지 몽심제 그 연못에 보면은 전근리바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전전긍긍 열이박박 줄임말입니다. 전쟁에 임하듯이 해라, 사료를 받듯이 해라, 그렇게 이제 돌에다 새겨놓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조 단경에 보면은 안으로 겸하, 겸손하고 하심하는 것이 공이며 밖으로 예의를 잃지 아니함이 덕이다. 그래서 공덕업신을 찾는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두지 말고 항상 남을 잘 공경할지라. 마음이 경망하여 교만하면 공덕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경대전, 이제 천도교 경전이죠. 거기 보면 최순 선생의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공오심지 오매, 나의 마음이 오매불망 두려워하라. 공, 두려울 공자, 오매불망 두려워하라. 잠불리 모양, 모는 뭐냐면 사모할 때 못 자요. 앙자, 우르르 앙자요. 사모하고 우르하는 마음을 잠시도 늦추지 마라. 잠불리, 잠시도 늦추지 마라. 공경하고 우르는 마음, 이게 이제 사모하고 우르는 마음이죠. 세 번째는 무죄지 여죄, 죄가 없는 땅에서 죄가 있는 듯이 해라. 그래서 죄가 없지만 항상 죄가 있는 듯이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지공지부사, 염 지공지부사, 지공하는 마음으로 사없이 항상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렵고 한자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 핵심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표준 삼고 또 실행하는 불공을 표준을 삼고 함께 다 같이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인심이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놔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 오늘은 4대 강령, 청각장애인 지은 보훈, 불법 활용, 무아 봉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교리도에서 보면 거북이 형상을 띄었다는 말씀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거북이 형상을 띈 중에서 네 발의 4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네 발의 4대 강령이 발의 4대 강령을 그 대종사님께서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1: 몸체만 있으면은 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리 전체를 묶어 놓으시고 그 네 발에다가 4대 강령을 둔 것은 그와 같이 활용해라 하는 뜻이 거기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2: 잘 보셨어.
1: 그러한 그 4대 강령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 4대 강령이 교단적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랄까 개요를 먼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2: 아, 그럴까요?
1: 네네네네.
2: 그 문호 이광수 선생이
1: 아, 네.
2: 우리 불자의 노래를 지셨지 않았어요?
1: 그렇습니다.
2: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1: 예.
2: 건져주 살려주 울리지는 저 소리
1: 예, 예.
2: 그 말 가사가 있죠?
1: 예. 그 가슴이 쩌릇쩌릇합니다.
2: 아, 네, 네, 네. 참 가사 잘 지셨어요.
1: 네네네. 네, 네.
2: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하나 꼭 챙겨오는 것이 귀중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1: 제일 중요한 거 싸가지고 나옵니다.
2: 4대 강령이 그 보따리 역할을 해요.
1: 예, 아,
2: 교복을 네. 하나로 탁 싸는 들고
1: 아,
2: 들리죠.
1: 그렇군요.
2: 보따리 역할을 해요.
1: 네네네. 네, 네.
2: 4대 강령은 교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법위가 올라갈수록 법위가 향상될수록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야 중도에 하차하지 않아요.
1: 네.
2: 중도에 변질되지 않아요. 탑도 제가 원로 정화관 앞에 탑을 이렇게 했는데
1: 네.
2: 그 하나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주워다 제가 싼 거고
1: 네네.
2: 하나는 기성품을 그 기사가 와서 싸주었는데 딱 잣대를 대고 아주 정확하게 싸 올리더라고요.
1: 네.
2: 그 중심이거든요.
1: 예.
2: 중심을 잃지 않아야 집이나 탑이나 모든 물건이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1: 특히 다리가 그렇습니다.
2: 응?
1: 다리.
2: 다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1: 네네.
2: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4대 강령이에요.
1: 네.
2: 교법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4대 강령이다. 주사님이 나를 존경하라는 건 몰라도.
1: 별 말씀 다 하세요.
2: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종사님을 배웠다. 그런 거 하나 들었거든요.
1: 네.
2: 아주 우리 교단 초창기에 설법 가운데 그 주요 덕목을 이루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원불교는 삼교를 통합한 종교다.
1: 네.
2: 유불선 삼교.
1: 네.
2: 그 교의를 통합 활용하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래서 원불교가 불교를 혁신해서 세계 종교를 혁신한 본의를
1: 네.
2: 삼교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1: 예.
2: 요즘에는 그 말씀들을 많이 안 해.
1: 아,
2: 사라져버렸어.
1: 네, 네.
2: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1: 네.
2: 4대 강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삼교 통합, 보따리를 삼교니까
1: 네.
2: 교리가 얼마나 많아요.
1: 그렇죠. 네.
2: 원불교 교리, 불교 교리,
1: 네.
2: 도가 교리, 유교 교리
1: 네.
2: 이렇게 많은 교법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자니까 보따리가 아주 기묘한 것이지요.
1: 네.
2: 그런 역할을 4대 강령이 한다.
1: 네.
2: 주로 이제 종교를 보면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인격을 이루고
1: 네.
2: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을 두고 해요.
1: 네.
2: 근데 원불교 교단은 우리 전체 교단이 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까 거북이 얘기하셨죠?
1: 네.
2: 내 발이 이런 쌍을 선두로 해서 네. 진행해 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1: 예.
2: 우리 교단 전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사대강원이 아주 축약적으로 아주 잘 밝혀주신 거예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2: 우리 원불교는 상징이 일원상 아닙니까?
1: 네.
2: 일원상이 삼교 교위를 통합한 본의가 거기에 제일 많이 발현되어 있고 또 교법을 이게 삼교 통합의 교법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사대강령이 아주 핵심적으로 밝혀져 있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이 이거예요. 설법을 할 때에도 이 사대강령의 본의를 잘 살려서
1: 예.
2: 쉽게 간명하게
1: 네.
2: 정확하게 좀 그 흥미롭게
1: 네.
2: 요새는 흥미가 없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1: 그렇습니다.
2: 그러면 네. 좀 재미있게 나는 걸 재미있게를 잘 못해. 그 인기가 좀 떨어진다니까요.
1: 그래도 네. 진지하게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2: 우리 이제 예타원님은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예화를 안 들어버려요. 순 교리로만 가지고 설법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잘해요.
1: 네.
2: 근데 아주 놀랬어요. 그와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이 사대강령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승이 제자를 만날 때 그 법기를 본다 그러거든요.
1: 네.
2: 법기는 법을 담는 그릇,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깃털. 그래서 깃을 기자도 쓰기도 하고 그릇 기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면 이 교법의 본의가 무엇인가를 잘 마음에 이해하고 깨닫고 담아두는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그릇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릇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넘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받들들 못해요. 이미 담아져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담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2: 그게 무엇인가를 꽉꽉 채워놓고 새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법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비워버릴 수가 있어야 늘 그 자리에 새 법을 담을 수가 있는데 법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대강령의 주요 뜻이다. 사대강령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법을 아무리 진실한 법을 자꾸 퍼부어도
1: 네.
2: 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법기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러므로 이 불가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기가 되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 그 전생부터 수행해온 닦아온 그런 그릇이 아니면 법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강령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배우면 아무리 광대한 아무리 큰 그런 법이라 할지라도 다 담을 수가 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1: 아, 네.
2: 어렵다는 말을 가끔 해요. 어렵다는 네. 말을. 그런데 법기가 되면
1: 네.
2: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예.
2: 넘치는 것도 없고 사대강령의 의미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으면 자기가 법기가 된 것이다.
1: 예.
2: 그에게는 어떠한 법을 설해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다.
1: 예.
2: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사대강령은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2: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론상이에요.
1: 네.
2: 이론상과 사대강령의 관계성. 이론상을 배울 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지요. 모시고 있어요.
1: 예.
2: 그런데 이론상을 배우고 이론상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론상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깨닫고 있는 분이 이론상을 숭배하고 신앙하는 면에서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식과 아르마리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그 고집된, 정해져 버린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형상 없는 진리의 광명과 위력을 신봉하지 못하고 수강하지 못하면 헛개비거든요.
1: 네.
2: 교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4대 강령이다. 그러지만은 그 아울러서 이 4대 강령의 교의가 이론상과 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1: 네.
2: 이론상과 둘 아닌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 신앙에 근본한 그런 정신력을
1: 네.
2: 항상 갖추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4대 강령을 신앙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뿌리고 그 법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1: 네, 네.
2: 그래서 교리도를 할 때 가장 위에 이론상이 있고
1: 네.
2: 그 네 발로 4대 강령을 딱 정해주셔서
1: 네.
2: 4대 강령 의미와 이론상의 관계성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냈죠.
1: 네, 네.
2: 그러니까 잘 공부해요.
1: 네, 네. 네. 4대 강령의 중요성을 이제 받들었고
2: 네, 네.
1: 4대 강령의 제일 처음에 대중상에 내주신 정각정행 정각정행을 우리가 어떻게 그 활용하고 알면 좋겠습니까?
2: 세계적인 철학가 파스칼이 불란스 사람이죠?
1: 네.
2: 아주 쉬운 말을 해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2: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죠.
2: 그러니까
1: 네네네.
2: 그 말 한마디가 세계인의 가슴에 점해져 있는 그런 철학자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 네.
2: 생각하는 거, 이것을 바르게 하라. 정각, 생각이 없었다면 과보도 없는 것이죠.
1: 네.
2: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가 인간인도 될 것이 아니고
1: 네.
2: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왔고 행동으로 인해서 업이 조성되었고 그 업으로 인해서 육도의 수레바퀴 속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사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생사고락.
2: 생사와 고락이 생각으로 인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잘 하라, 생각을 바르게 하라, 생각을 원만하게 하라, 그 가르침이 정각이거든요.
1: 예.
2: 정각 그러면 교법을 바르게 깨달으라. 이것을 정각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1: 네.
2: 또한 너의 영성, 성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라. 이것을 정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1: 네네. 네.
2: 그런데 정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각하는 데 있어요.
1: 아, 생각하는 데 정각이
2: 있다. 그럼요. 한 네. 생각 일으킬 때, 그때 정각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1: 예.
2: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좀 성성해야 돼요. 정각이라는 개념을 잃지 않고,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정각이다. 생각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생활을 해나갈 때 그런 정신으로 해나간다면
1: 네.
2: 정각정행의 바른 길을 도우 잡은 사람이다. 그리 네. 생각을 해요.
1: 네, 네.
2: 정각의 반대말은 편각이죠. 편각.
1: 아, 네, 편각.
2: 예. 좁게 생각한다. 편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좁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 원불교가 원불교다운 것은
1: 네.
2: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중심에 불교, 기독교가 있고
1: 네.
2: 또 불교, 기독교를 중심에서 또 많은 종교가 태어났고 그 종교마다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근원은 같지만은 제도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은 다르다 말씀이죠.
1: 네.
2: 그래서 많은 혼돈을 일으켜요. 그런데 정각이라는 것은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 오로지 하나로구나, 한 뜻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각이거든요.
1: 예.
2: 정각.
1: 예.
2: 성현의 말씀을 정각하고 보면 아, 다 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지요.
1: 네.
2: 수동끼리 서로 배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 사람 왜 그래? 자기 사상과 뭐지 맞지 않으면요. 딱 금을 끄어서 칼로 비워버려요.
1: 그러기 시작하면 일반인보다 더 깊습니다.
2: 아, 그렇습니다.
1: 네네.
2: 그래가지고 자기 아상, 자기 관념에 딱 묶여가지고
1: 네.
2: 상대방을 영 그렇게 봐요.
1: 예.
2: 우리가 그런 것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교법 지식이 네. 정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 예.
2: 정각을 이룬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네.
2: 그리고 정각 정행이잖아요. 정각이 나오면 정행을 하는 것이죠.
1: 네.
2: 원불교는 정각을 하도록 그 교법을 제정하시고 그 교법을 가르치시고 교법을 활용해서 모든 교도를 그런 방향으로 제도화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정각의 의미가 참 큽니다.
1: 그렇겠죠. 네.
2: 예,
1: 네.
2: 크고. 출가 제가 간에 네. 출가라는 관념, 제가라는 관념을 씻어버리고 서로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대종사님의 본의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 성품의 근본 정신에 그 정각 바르게 깨닫는 정신으로 교복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각으로 가려면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1: 네.
2: 그런 연후에 바르게 깨닫게 되죠. 바르게 깨닫게 된 후에 그 깨달음을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2: 그러니까 정각은 회복을 구하는 바로 그 중간자예요.
1: 네.
2: 중간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참 정각인가 정각이 아닌가 이에 대한 판별이 분명히 네. 갖고 있어야지.
1: 네, 네.
2: 이게 여기에 좀 흐리거나 흐리멍텅하면 네, 네. 그건 도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네,
1: 그러니까
2: 그래요.
1: 정각 정행인데 정행을 바른 행을 위해서는 먼저
2: 정각을 해야 한다.
1: 정각을 해야만 바른 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네네.
2: 그렇죠. 그 정각 정행 같은 것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1: 네네.
2: 심행이니까.
1: 네네.
2: 마음으로 정각을 하면 몸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네네. 것이다 말씀이죠.
1: 이 몸은 결국 마음 따라가는 거니까요.
2: 그렇죠.
1: 네네. 네.
2: 하나예요. 뭐
1: 네.
2: 사실은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데 몸과 정신, 몸과 마음은 딱 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 네.
2: 왜냐하면 내 몸을 놓아버리고 영만 딱 떠나지 않아요.
1: 네.
2: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둘이요. 딱 분리되어 버려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건 딱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네.
2: 그런데 말이죠. 잘 알고 보면 몸과 영은 하나예요.
1: 네.
2: 몸과 영은 하나예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육상정이 돼요. 이사병행이 되고요. 소태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그 본의가 무엇인가를 네. 잘 투득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1: 네, 네.
2: 그래야 돼요. 과학에서도 지금 증명해요. 물질과 정신이 하나다. 이를 과학이 증명한다니까요.
1: 네, 네, 네.
2: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과 저것은 둘이다. 이것과 저것은 천만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관념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각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다.
1: 예.
2: 이런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 네, 네, 네. 그 정각정행은 이렇게 받들고
2: 예.
1: 이제 두 번째로
2: 벌써 끝났어요?
1: 예, 지은 보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자.
2: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죠. 요즘 세태가 참 우습게 돌아가요. 부모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부모를 떠나버리고 젊은 사람끼리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부모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은
1: 네.
2: 조금 자력이 생기면
1: 네.
2: 자력만 의지하고 부모 은혜를 배타해버려요. 잊어버려요. 부모 은혜만 그러가지요. 천지 은혜도 그러죠. 그 은혜를 잘 알면 천지 은혜와 내 몸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요.
1: 네.
2: 보은의도를 행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은혜도 천지 은혜를 하도 크니까 그냥 망각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난리지요, 난리. 요즘 일기 보셨어요? 요즘 일기는요, 그냥 소나기가 오다가 바람이 불다가 그냥 맑았다가 요지경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2: 이렇게 순리자연하게 천지가 운행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이것이 천지 배은에서 온 것이에요. 부모 배은에서 온 결과, 천지 배은에서 온 결과, 동포 배은에서 온 결과, 이것이 다 배운에서 온 과보거든요. 이걸 잘 지각해가지고 어쩌든지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자세로. 보은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의무를 행하려고 잘 안 해요. 사람이 인품이 높아지고 인격을 갖추면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거든요. 근데 책임과 의무를 처발해버려요.

0: 이미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걸 전제 조건이거든요.
1: 그래서 지은을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
0: 그럼요. 지은을 먼저 넣은 거죠.
1: 그 지은 속에는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 의미도 저는 포함이 좀된것 같아요.
0: 해롭다는 것을 은혜로 바로 생각할 수는 없죠.
1: 예.
0: 해로운 것을 은혜로
1: 예.
0: 바꾸는 것이
1: 네네.
0: 신앙의 본이고,
1: 네.
0: 수행의 본이고,
1: 네.
0: 사람다운 인품의 본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바꾸는 것이죠.
1: 네.
0: 해로운 것이 바로 은혜는 될 수는 없죠.
1: 네.
0: 근데 해독을 내가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아,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1: 네.
0: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해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 네.
0: 지은 모은하고 정각정행하고가 둘이 아니에요.
1: 아, 그렇군.
0: 예, 깨침으로써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은혜가 해로 될수 있고, 해가 은혜로 될수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이 갖춰야 될 마음 준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0: 근본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 해야 되겠죠.
1: 네네.
0: 또 스승님의 가르치심, 대종사님의 가르치심,
1: 네.
0: 또 내가 깨달은 바로서 이 성품의 광명을 항상 본받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리라는 깨어있는 정신, 그런 정신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1: 네.
0: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사람마다 즐거운 걸 좋아해요.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웃으며 살자. 그렇잖아요? 그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1: 네.
0: 예. 근본이 낙이거든요. 그 근본이 극락이에요.
1: 예.
0: 극락이에요. 극락인데, 어째서 나에게 극락이 돌아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1: 네.
0: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1: 네.
0: 고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낙으로 바꾸는 것은 그건 참 신앙이고 수행이고 근본적인 수도자의 정신이죠.
1: 아무튼 지은 보은은 뭐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행하는 것이 이제 지은 보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0: 그렇죠. 이게
1: 해봅니다.
0: 아까 말씀했죠. 해독이 돌아올 때, 그때 은혜를 발견하라 그 말은 해독이 은혜란 말이 아니고. 스승의 가르치심, 성품의 근본자리, 우주만유 근본자리는 은혜시다. 그런데 저가 나한테 해독을 베풀어 올 뿐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자리에 있어서 저가 해독을 베풀어 온다고 나도 해독을 한다면 그건 죄로 짓는 것 아니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죠.
1: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정각정행과 지은보훈을 받들고 그 다음에 불법 활용과 모아본공은 요 다음
0: 다음
1: 시간에
0: 시간에.
1: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WBS FM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네, 오늘 이 시간도 4대 강령 중 나머지 불법 활용과 무아봉공에 대해서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불법 활용을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6: 제가 원광대학교 교학과를 졸업하고 처음에 직무를 받던 것이 정화사였어요. 법사님하고 태타원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정화사 직원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프린트본으로 배웠어요.
5: 네.
6: 불교 정전이 있다가 원불교 교전으로 발행한 것은 이제 그때 교정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다시 교정하고 또 프린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밟아서 원불교 교전이 나왔거든요. 인쇄본으로. 근데 그때 이제 불교 정전에는 불교 보급 그렇게 돼 있어요.
5: 아, 불교 보급.
6: 예, 네. 불법 활용이.
5: 네.
6: 응산종사님이 그 회의 때, 아, 이거는 불법 활용으로 바꿉시다.
5: 야.
6: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5: 네.
6: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5: 네.
6: 그 이제 바뀐 거예요. 불법 활용으로. 같은 뜻인데, 불교를 보급한다는 의미하고 불법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주 큰 차이가 나죠.
5: 네.
6: 그때 참 잘 됐다. 불법 활용은 부처불자하고 법불자하고 따로 띄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5: 네.
6: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이렇게 불법을 붙여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5: 네.
6: 오늘 그 불법 활용은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법을 법대로만 놓아두면 법이 아니지, 비법이지요. 법을 잘 활용을 해야지. 이 불법 활용, 의미가 아주 심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아무리 부처라 할지라도 그 부처를 활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생화 같은 것이죠. 마음의 부처, 심불. 그 마음 부처님을 잘 활용을 하자. 그게 불법 활용. 법을 떠나서 부처님을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섬기기만 하지 말고 잘 활용을 하자. 금은 보화를 그냥 농속에다 가둬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빛나게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법으로 규제된, 법으로 정해진 이념을 떠나서 순수한 부처님,
5: 네.
6: 부처님, 그 부처님, 마음 부처님을 잘 활용을 하자. 그것이 본의예요.
5: 네.
6: 불을 잘 활용하자.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성숙해야 되겠죠.
5: 예.
6: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익힐 때 법이 존재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법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생활에 젖어들고 사물에 적응해가지고 법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5: 네.
6: 그런데 아무리 일에 몰두하더라도 신불, 마음 부처님은 떠날 수가 없거든요.
5: 네.
6: 법은 떠날 수 있어도. 그러므로 신불 이론상 마음 부처님을 활용하는 것이 이 불법 활용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죠.
5: 예.
6: 더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이 법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 첫째가 이론상이에요.
5: 네.
6: 이론상을 잘 활용하자. 그 다음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5: 네.
6: 그 다음이 공부 요도 삼학팔조.
5: 네.
6: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훈련 과정과 우리 사대강도 그 다음에 순환해서 돌아가죠. 이런 불법을 잘 활용하자 하는 것이죠.
5: 네, 네.
6: 활용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하는가요? 심신작용할 때 하는 것이죠.
5: 네.
6: 활용이라는 것은.
5: 네, 네.
6: 심신작용을 모두 쉬고 수양할 때에도 불법을 잘 활용해서 수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사리 연마를 할 때에도 불법을 활용해서 사리 연마를 하는 것이 가장 성리 공부로도 훌륭한 일이고,
5: 예.
6: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활용은 어디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전부 불법으로 다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말씀하죠.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게 나는 내 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5: 네.
6: 내가 죽음에 이를 때에도, 내가 병고에 늙어서 이제 병고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사람을 태울 때에도, 어떠한 사물을 접어갈 때에도 늘 마음 가운데 표준이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5: 네.
6: 그런 문제가 착착 해결되거든요.
5: 네.
6: 내가 겸손해지는 것도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겸손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도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5: 네.
6: 저는 말이죠. 내 방이 원로원에서는 제일 넓어요. 정화관이라. 정남들 숙소는 방이 제일 넓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남들은 짐이 좀 많아요. 생활은 가정이 없으니까 모든 짐을 한 방 안에다 두고 살아야 돼. 그러니 손님이 왔을 때 제일 좀 구차해요. 구차해요. 그래서 정화관은 체육실 앞에다 내가 음료실을 꾸며놨어요. 근데 아무도 활용하고 나만 활용하는 거예요. 거의 음료실을 꾸미고 보니까 좀 체면에 좀 깨끗하고 좀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꽃을 잘 동서남북에서 만들어 두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꽃꽂이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그늘진다가 이제 생활을 두면 물 줘야죠. 그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죠?
5: 네.
6: 그래서 이제 생활을 안 하고 조화로만 했다. 요새는 얼마나 조화가 발전했는가 몰라요. 그 조화로 꽃꽂이를 잘 해놓으면요. 생화 꽃꽂이보다 낫어요.
5: 아, 그렇습니까?
6: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도 이론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그 정신으로 해요. 누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근본 정신이 그러한지라 그것이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다.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와 같이 모든 대인점을 사람을 대할 때나 그 일을 할 때나 비록 죽음을 당할 때까지도 그 불법 활용의 의미는 모두 숨에 있는 것이죠. 불법을 알기만 하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 썩은 법이죠. 불법을 언제든지 활용, 생각을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때,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같이 극락이 어디 있어요? 그게 불법 활용이죠. 또 사람이 방문에 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또 교화로서 말을 하고 법으로서 말한다면 그게 불법 활용이죠. 밥 먹을 때도 말이죠. 괜히 정치 얘기 나오고
5: 네?
6: 그렇게 밥 먹는 것이 불법 활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밥 먹을 때는 불법 활용으로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잘 때는 어쩝니까? 잠을 잘 때도 똑같아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기서 할 일이나 저기서 할 일이나 불법 활용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불법 활용은 매우 의미가 광범합니다. 어느 하나에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 응산 정사님이 불법 활용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다 그러자고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법을 활용하는 것하고 불을, 불, 부처님을 활용하는 것으로는 좀 구별해 볼 때는 구별해 보고 네. 합해서 볼 때는 합해서 봐서 대개 이제 불법 활용하면 교법, 교법을 잘 쓰자 하는 면으로만 치중해서 말을 하는데 불법 활용은 근본은 신불, 마음 부처님을 잘 활용하자. 우주불, 우주 안에 가득하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부처님을 잘 활용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 원로원에 저 가이스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나무를 누가 함부로 잘라버렸어요. 그 이 줄기 하나를 잘라버리면요. 다시 그 줄기가 안 살아나요.
7: 그렇습니다. 네.
6: 그런 나무를 누가 그냥 싹 비워버렸어요, 이렇게. 그 자르는 사람은요. 그 나무 아래 또 뭔 식물이 있거든요.
7: 네.
6: 그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비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통 오는 거, 훤히 보이는 거.
7: 예.
6: 이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안 보인다. 이걸 비워버려야 훤히 보인다. 이래서 비워버린 거겠죠. 내가 그런 뜻을 모를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나무라는 것은 자연이거든요. 자연을 알아야 돼요. 또 미거든요. 진선미할 때 미. 그 자연은 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7: 네.
6: 또 자연은 활용같이
7: 네.
6: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파지한 후에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대각전 앞에 꽃나무 하나가 있어요.
7: 네.
6: 대각전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어요. 작은 소실에서. 근데 내 마음대로 전지를 좀 했어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중산 정광훈 법사님이 오셨어. 아, 누가 이 전지를 이렇게 해버렸노?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지법을 어디서 배웠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아, 내가 전지를 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연은 미, 미. 자연은 아름다움이 있다. 그걸 실용적으로만 하지 말고 미를 살려서 해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거기서 배웠어. 근데 대체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불법이다 그 말씀이죠.
7: 네.
6: 그렇잖아요. 사람과 대화를 그냥 잘 살았냐 건강하냐 이런 네. 대화만 하죠. 그런데 거기에 불법이 있다 말씀이죠. 불법 없는 곳이 없어요. 불법을 활용해서 어묵동정간에 생활을 한다면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7: 네, 네, 네.
6: 이게 불법을 응용해, 불법을 잘 활용하라는 말은
7: 네.
6: 꼭 어디 어디에 정해져 있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사, 모든 생활, 생사고락에도 전부 불법 활용이 관여를 한다.
7: 네, 네.
6: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 예, 예. 새로운 종교 원불교로 그 불법 활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핵심 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응산종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응산종사께서 그 열반 전후에 열반 전에 그 불법은 물 같은 것이니 물 같이 써라 그런 그 마지막 법문을 남기셨다고
6: 예.
7: 그런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6: 아, 예.
7: 아무튼 물 같은 것이니 물 같이 쓸 수 있고 그렇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제일 끝에 이제 무아봉공을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무아봉공은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아봉공이 돼야 돼, 이 세 가지를 원만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6: 이 무자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교법이에요. 무자.
7: 네.
6: 공, 무. 설법을 할 때, 개송을 질 때, 특히 개송을 질 때 많이 활용되고, 성품을 말할 때, 공, 무가 많이 활용이 되죠. 무라는 의미는 절대무.
7: 네.
6: 아무것도 없다. 공도 없고, 색도 없고, 언어도 없고, 사변,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것이 무, 진정한 의미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사량할 수 없는 것이 무 본질인데, 무를 많이 이용해서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무화, 그래 놓으면.
7: 네.
6: 나를 없애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수행하다 보면은 나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나가 없으면 천지도 없고, 나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7: 네.
6: 내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나가 없는 것 하면 그러면 허망 아니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종교자 회의를 원불교 총부에서 한 일이 있었어요. 승산 정사님께서 이 무아봉공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7: 네.
6: 그러니까 천도교 대표가 강의 끝난 후에 무아봉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아라고 하시는데, 무아해버리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찌 무아를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7: 아, 예.
6: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승산 중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무아는 대합니다. 큰 나를 말하는 것이지, 없는,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나를 확대해서, 무한히 확대해서 대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긍을
7: 네.
6: 하고 시작 지내갔는데
7: 네.
6: 무화의 의미는 하나는 유화, 오직유자. 천상천하 유화독존하실 때
7: 예,
6: 유화,
7: 예, 예.
6: 그 유화. 그 무화는 유화하고 하나이죠. 유화와 뜻이 같은 뜻이죠. 또 대야하고도 뜻이 같은 것이고, 이 무화는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요. 꼭 무화라고만 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무화에 대한 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무는 말이죠. 절대 무지요.
7: 네.
6: 절대 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췄다는 뜻하고 같아요. 무 참된 의미는. 그 반야심경에 공즉 색, 색즉 공. 공이라 하는 것은 색으로 가득 찬 것이고, 색이라 하는 것은 본래 빈 것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라 하는 것은 유와 같은 거다, 그 말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에 대한,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무에 대한 의미를 충실히 잘 알고, 무와 어떤 내가 없다는 말을 보니까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비로소 무아봉공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정원에 올겨울이 얼지게 추웠어요? 아, 초겨울에 말이죠. 이 수선화 줄기가 그 이파리가
7: 올라왔습니다.
6: 또 올라왔어요.
7: 네, 올라왔습니다.
6: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수선화 너 어쩌려고 지금 나왔냐? 하고 나왔어. 아, 저것이 이 겨울을 어떻게 살라고 나왔는고. 요심히 그것만 보았어요. 오다 식당 가는 자리에 있길래.
7: 네.
6: 겨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이것이 안 얼고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7: 아,
6: 참. 천지 이치가 묘하다. 근데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착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이치가 있더라니까요. 아, 그런데 나무 사이에서 큰 초록잎이 솟아오르고 잎이 막 네. 피어오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것이 무슨 아르마리가 있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물기를 끌어올리고 이파리를 피고 저렇게 사용하는가. 식물은 무의식, 의식이 없는 건데 어떻게 저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저건 필지 사원께서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말이죠. 저 숨을 쉬지 않아요. 내가 쉬는 것 같죠. 근데 실은요, 사원께서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려고 해보세요. 안 쉬고는 못 봐오지요.
7: 안 쉬면 죽습니다.
6: 안 쉬면, 안 쉴 수가 없어요. 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와 같이 나와 사은님은 둘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 영명한 광명과 그 위대한 기운이, 연기가 오직 하나다 말씀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초목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 연기로 살거든요. 그런 연기로 줄어났다, 불어났다, 줄어났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화의 경지예요. 이런 경지를 무화라 그래요. 공적 색, 색적 공, 유라는 것이 무고, 무라는 것이 유다. 이런 초월한 생각,
7: 네.
6: 이런 생각으로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무화를 의미를 해석을 해야 그야말로 초화적인 나를 벗어난 그런 입장에서 봉사를 해라.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하는 입장에서 봉사를 하고 세상의 유익함을 전해주고 이렇게 허라. 가령 감나무가 감을 열었다 말이죠. 감초는 말이죠. 지가 감을 열고 자서 열었나요? 너 감나무 감 열고 잡아서 열었냐? 그 대답이 없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사원께서 만든 것이라. 저도 만들었지만은 감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지나가는 호랑이도 먹을 거고 사람도 먹을 것이고 옮겨주고 나무를 번식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리리타로 되어 있어요. 자리리타로. 이 세상이 자리리타로 되어 있어요. 무화봉공이라 하지만은 나를 희생해버리고 너를 위해서 하겠다. 나를 희생해버리고 교단만을, 원불교 교단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지만은 그 근본은 자리이탈로 된 거예요. 나와 너가 함께, 나와 공중이 함께 이렇게 둘 없는 마음으로 허라. 그것이 무화의 심경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그 숭산종사님이 천도교 대표한테 하신 설명이요.
7: 예.
6: 대야로 생각해라.
7: 네.
6: 우리 그 전통적인 불교에서도 무를 늘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무, 그것은 절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절, 무 그 자리는 광명과 위력으로 충만된 그런 무 자리거든요. 그런 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만 가지고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단히 말하면, 둘이 아니고 상대의 세계가 아니고 절대의 세계에서 행동하라. 절대의 세계에서 절대를 위해서 행동하고 심신작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와 너 이런 관계성을 갖고 보지 말고 너와 나와 하나다. 개체와 전체는 하나다. 나와 너는 하나다. 그런 개념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단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7: 네. 이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무화라고 하는 개념, 그것을 그 사대강의 끝에다 이렇게 놓아 주신 것도 우리 교단이 인격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6: 아, 그렇죠.
7: 예, 무화 본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말씀, 결론 말씀을 마무리 좀 해 주시죠.
6: 그 무화 본공이 사대강의 가운데 제일 결어라고 그러죠.
7: 네, 그렇습니다. 끝에 결어, 있습니다.
6: 결론적인 귀결점이 무화봉공이다.
7: 네, 네.
6: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네, 네, 네. 좋은 말씀이죠.
7: 예, 예.
6: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나, 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야죠.
7: 네.
6: 무엇이 참으로 나를 위하는 것인가.
7: 예.
6: 상대적인 입장에서 나를 위하는 것은 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예요. 격풍격을 낮추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거다 말씀이요.
7: 네네. 살림도 적은 살림에서 큰 살림이 되니까.
6: 아, 그럼요.
7: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6: 그럼요.
7: 네네네. 4대 강령, 정각장행, 지은보훈, 불법발행, 무화봉공을 통해서 그 각각 탁 큰 의미가 있듯이 이제 끝에 무아봉공의 의미를 더 잘 새겨서 우리 회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불보살들 되기를 기원하면서 4대 강령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고마워요.
8: WBS 원음 방송입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13: 학인이 사르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보리라는 대종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얻는 것을 심전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잡초는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꿔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처럼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선악간에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해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해서 회복이 항상 넉넉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가을 내 마음밭엔 어떤 마음들이 자라나 있는지, 또 아직 뽑아내지 못한 마음의 잡초는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면 어떨까요?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10월 4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은 대종경 수행품 59장 법문 말씀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첫 곡으로 유연석의 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3일 원불교 여의도 지구 마음 키움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신림교당 임성균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6: 임성균입니다. 자력 양성 중 정신의 자주력을 주제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기 110년 4월 10일 원불교에 입교하였습니다. 벌써 입교한 지 1년 5개월이 되어갑니다. 입교 전 마음이 괴로웠던 일과 입교 후 정신의 자주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교 전 저는 무교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 놓은 경제학, 법학, 과학 등을 배우며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북한 동포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하며 위로를 얻었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다 보면 힘들었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때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가까운 교당을 방문해 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작년 2월 신림교당에 찾아갔습니다. 첫날 저를 반겨주신 교무님, 교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첫날 교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김치 맛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김치를 먹으며 신림교당 교무님, 교도님들은 모든 일을 정성으로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미지가 좋다는 것은 원불교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외에 참석하여 독경을 따라하고 일원상 서원문을 암기하였습니다. 교도님들이 예외에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고 독경하셔서 그 힘, 그 위력으로 원불교의 이미지가 좋은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하면 누군가 마음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화단 마음 공부 시간에는 회화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단장님, 중앙님, 교도님이 하신 이야기는 처음 듣는 내용,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을 다니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예외 시간에 감상담을 들으며 정기일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교도 정기훈련을 받으며 유무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교도 훈련을 받으러 익산 성지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신입 교도 훈련 시그널 신심에서는 원불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1년이 되어가니 대종사님 성탑 앞에서 기도하시던 어떤 교무님을 멀리서 보았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예외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알고 수행해야 파란고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화다운 마음공부 책자를 읽다가 전산 상사님이 지으신 집집마다 부처가 산다, 오래오래 하면 부처 못 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문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정전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저술한 경전이며 우리가 정전을 공부하는 핵심은 실천하는 종교인이 되어서 만생령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 두 권을 읽고 조금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교화단 마음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서 원광 디지털 대학교 광고를 보았습니다. 원불교 학과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대학 입학이라니 하며 부담감이 들었지만 너 모르는 거 많지? 공부해야지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려 연락을 드렸는데 어느새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3월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원불교가 대단한 종교임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점점 원불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사 시간에는 백지여린의 법인성사를 배우며 구인 선지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대종경을 배우며 일원의 진리, 불생불멸, 인과보응을 믿게 되었고 원불교 교리 안에 인생이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올바른 인생길, 공부길을 알지 못해 괴로운 날들을 보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리적 종교를 신앙하고 사실적 도덕 훈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괴로운 생각이 없어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이론의 위력을 알게 되었고 이론의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하여 경계를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을 키워 일원세에게 정신개벽으로 은혜로운 평등세상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신림교당 임성균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원음방송 앱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둥근 교당 이선재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1: 여단 이선재입니다. 공부담을 얘기하라는데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좀 교당에 나오면 이렇게 안 빠지고 잘 다니면 되려니 하고 생각만 하고 다녔는데 공부도 아는 게 있어야 공부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당에 이제 목표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녀갔다는 마음으로만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뭣도 아려하고 사람들이 말하면 좀 답변도 할 줄 아려하고 하는데 그냥 멍 하고 있을 때이고 아이 이게 이래서 어쩐 때는 아이씨 나가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러다 있다가도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하고 좀 사람들 대하기도 불편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이제 인사 잘하고 안 빠지고 이제 그렇게만 하면 다니면 다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또 어떻게다 보면 또 빠질 때도 있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나오기가 싫고 또 안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또 빠진다고 하면 또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여러모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그게 좀 그건 이제 제가 좀 사람들 많은 데를 좀 있는 것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교당에 나오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면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눈치도 좀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쯤이면 나아질까인데 성격탁도 있지만 그래도 춘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멀었구나 이렇게 허다 다니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가 있으면 또 이렇게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고 보면은 너무 힘들다. 그냥 옴불교는 이렇게 다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 나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우선 나오고 본다. 그리고 이제 듣고 가면은 들을 때는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뒤돌아서 또 싹 까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뭐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밖에 안 되네 이제 그렇게 생각도 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교전책이라도 한 번씩 읽어봐야 했다면 읽어보면 또 이제 이해는 가는데 또 나중에 가면 이게 뭐였더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뭐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니까 제가 26년이 됐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20년을 넘게 이렇게 다녔어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다니는 회사의 사람들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 일만 하고 내 부서만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면 좀 이제 사람들 인사도 잘하고 많이 좋아졌다. 근데 어른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랬는갑다 했더니 제가 그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제 교당에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교전책 한 번씩 읽거든요. 근데 읽으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좀 쉬운 면도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읽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갑다 그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해봐야지 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뒤돌아서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아직 멀었는갑다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안 빠진다고 목표를 두고 다녔는데 이렇게 한 번씩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을 빠졌는데, 아이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교전책도 이제 읽으면서 이해도 하고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까는 대로는 많이 노력하려고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도 독경도 하고 책도 이제 수시로 보고 하는데, 이해가 될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거 춘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일러주면, 그래, 당신이나 그렇게 해. 나는 이제 들으면 돌아서면 끝나는데 아직도 멀었는가 없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돌리고 돌리고 하는데, 이제 그걸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동근교당 이선재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와드의 데자뷰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버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소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0장 법문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5: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내 삶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김민석의 청춘일기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봉교당 신덕진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2: 반갑습니다. 보은단 신덕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주제는 제가 유무념으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입니다. 먼저 지금 드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이 자리에 또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새롭다. 또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반갑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튼 생각은 뜻하지 않아도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또 경계를 당했을 때는 온갖 감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하물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소리가 나면 저절로 들리고 눈을 뜨면 저절로 보이며 역한 냄새가 나면 싫어도 맡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느끼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경계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느낌들은 모두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또 같은 상황에 있어도 사람마다 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원래 늘 있었던 자리,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자리, 즉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인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과거에 지어놓은 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또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함께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경계를 만났을 때 각자 과거에 지어놓았던 경험치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 차별 세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으로 원만 구족한 자리에서 지공무사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 감정, 느낌 등 육군을 통해 나타나는 이 세상이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계마다 올라오는 감정에 매몰되어 또 다른 시비예와 희로애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범부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아무리 큰 슬픔이나 아픔, 억울함, 두려움 또 화가 올라오더라도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잡고 있을 때만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또 행복한 느낌도 나는 것이지 생각을 놓으면 모든 감정이나 느낌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생겨난 것들은 모두 스스로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이 들어 온 세상이 사라졌는데도 깨어나서 잘 잘 줄 알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잠을 설쳤으면 못 잔 줄 아는 그것,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소소영영한 그것, 그 없는 청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어놓은 그대로 드러내주고 또 그렇게 드러난 것들은 생겨나서 머물다가 다리 차면 치듯 스스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 몸도 생로병사로 변화하다가 끝내는 사라질 겁니다. 다만 텅 빈 순수한 존재감, 청정심만이 변화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대질림이 없습니다. 모두를 포용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자리에 끌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시시때때로 반응한 나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경계들을 만날 때 그런대로 평안한 마음 상태로 유지되는 때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하는 공부를 계속해 보려 합니다. 오직 마음뿐임을 알고 일어난 일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 이 또한 그냥 할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개봉교당 신덕진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김광석의 맑고 향기롭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역삼교당 오명원 교도의 감상담 만나보겠습니다.
1: 8단 오명원입니다. 저희 신앙수행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3 수험생활이 끝나고 놀고 있을 때 원불교 동아리 몸에 불려나가 이원회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1학년 1년은 그럭저럭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농활도 가고 가을에는 대학 축제도 가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저희 학년에 약대 다니는 친구가 가장 열심히 했는데 1학년 겨울방학 즈음에 약대 다니는 친구는 이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고 이원회 회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렁설렁 다니던 제가 갑자기 이원회 회장에 물망이 올랐습니다. 진짜 너무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시 2학년 회장 언니를 별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는 회계사 준비를 하고 싶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고 그래서 경영학과에 왔고 또 졸업 전에 되고 싶고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하는 이원회 회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92학번 박윤정 언니가 명원아, 내가 진정 원하는 꿈과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면 이원회 회장 안 해도 돼. 우리가 한 번 더 할게. 예상하지 못된 답변에 저는 제 진로를 변경하고 이원회 회장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만약에 선배가 당시 저에게 명원아, 우리 이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게 와서 15년이 되었는데 내가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다 도와줄게. 내가 그냥 회장만 해. 바지 사장만 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의 그 사심 없고 단단하고 그리고 저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큰 마음에 저는 이원회 회장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든 생각인데 나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이원회 사람들 속에서는 삼장법사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이겠구나. 아무리 뛰어도 그 넓은 마음 안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삼장법사가 좀 많아가지고요. 좀 힘듭니다. 이원회 회장을 수락하고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기 싫었던 듯 합니다. 동아리 방에서 당시 졸업을 앞둔 8단 당장님 소영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제게 아마도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었던 듯 합니다. 언니, 이원회 회장이 정말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당시 소영이 언니는 네가 어디 가서 회장 해보겠니? 이혼해니까 회장 자리 난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으나 빠르게 수긍합니다. 아, 이혼해니까 내가 회장도 해보는구나. 여전히 기쁜 마음은 아니었지만 현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한 학번만 위로 가거나 한 학번만 밑으로 갔으면 제가 안 해도 돼요. 너무나 기란성 같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딱 고학번이어가지고 이원회 회장 활동은 엄청 바빴고 전 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1년은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만약 제가 지금 50이 넘은 시점에서 혹시라도 바르고 잘 살아왔다면 그것은 20대에 제가 했던 일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했던 법연들이 선후배, 동료 그리고 교모님들의 기반이 있었던 듯 합니다. 졸업을 한 후에 원불교 교당에는 별도로 나가지 않았고 힘들 때마다 총부에 가서 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제 능력 대비 욕심으로 버거울 때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될 때 인간사 12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총부에 가서 법사님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가서 법타원님을 뵈고 와라 그러면 법타원님을 뵈러 영산에 가고 자타원님을 뵈러 가라 그러면 자타원님을 뵈러 가고 호타원님을 뵈라 농타원님을 뵈라 그러면은 다 거기 가서 법사님을 뵙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을 왜 뵙는지도 모르면서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총부에 가는 동안 기차를 타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 너머의 들녘을 바라보면 여름에는 그 푸르른 들녘에 가을엔 노란 들판에 힐링이 되었던 듯 합니다. 분명 아주 힘들고 괴로워서 총부에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고 자연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니 나아졌는지 총부에서 법사님을 뵐 때에는 얼굴 좋아졌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탑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추운 겨울에는 대종사님, 정산 종사님 성탑 뒤 소나무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산 종사님 성탑에 두 손 모아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 나무 위에 있던 눈이 흔들리더니 약간씩 떨어졌는데 마치 정산 종사님께서 인사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던 듯합니다. 가끔은 상주선원에 1박 2일도 있기도 했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일주일 정도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상주선원에서 저 혼자 푹 쉬기도 하고 총부의 법회가 있으면 참석하기도 합니다. 운 좋게 당시 경산 종법사님 시절이었는데 다른 교동에서 종법사님 배할하러 대각전에 법회 오면 저도 그냥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에 곰팡이가 생기면 힘드니 자성의 해광, 밝은 빛과 볕이 잘 들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힘들 때 다른 법사님께서는 스승님들도 12이해가 없다고 하진 않았다. 12이해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운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없는 거에 늘 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 역삼교당에는 단장님 초대로 지인 초대 법발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 아이들에게 원불교를 꼭 마음에 심어주고 싶다라는 마음과 여의도면 원불교 다니고 싶다는 소희 씨의 마음을 연결해주고 싶어서 오게 된 듯합니다. 아무튼 팔단은 이원회랑 유사합니다. 리더가 있고 리더를 돕는 단원이 있고 리더인 듯 리더 아닌 자기 역할을 잘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20대의 저의 이원회를 다시 만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각을 이루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음부공사가 판명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예견되었다. 앞으로 천신만고와 함지사진을 당하더라도 이 마음 변치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약간 절망했습니다. 음부공사? 그러니까 음계에서도 판정이 났는데 앞으로도 천신만고가 뜻을 찾아보니까 천가지 매운맛과 만가지 쓴맛의 온갖 고난과 역경이고 함지사진은 땅으로 꺼질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음부공사에서 너네는 성공할 거다 예견도 했는데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산 서문에 마지막에 이런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하고 체성이라면 이런의 몸과 성품이겠죠? 이런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의 위력을 얻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위력까지 얻으면 도대체 또 어떻게 무슨 천수인망고와 함지사실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한 언니가 위력은 그 사람 마음 크기만큼 얻는 게 아닐까?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면 내 마음 크기만큼 위력을 얻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위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하시겠지만 대학 있을 때, 뭐 회사에서 일할 때, 그리고 지금 저희 작은 사업을 운영할 때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는 그런 저에게 마음의 큰 기반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원불교를 위해서 제가 진짜 노력한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원의 1년 반, 그러니까 준비 기간하고 회장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후는 다른 분들의 도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듯 합니다. 성불재중,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사실 목표로 세운 적도 없는데 성불재중을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경계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쓴다는데 어떤 상황일까? 가장 좋은 음식은 음식 고유의 재료에 집중하고 신선하고 담백한데 마음이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그 담담하다는 마음도 없는 상태인가? 그리고 천년의 만보살이라고 하셨는데 천년의 만보살, 그럼 만보살까지는 어떻게 목표로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들 천년의 만보살이면 그냥 안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르게 넉넉하게 뚜벅뚜벅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는 저에게 그거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역삼교당 오명원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들의 가능성 장들레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사륜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륜차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조작이 쉬워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도 좋은데요.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낮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커브길에서 전복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운전자의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